0: 지암이 샤워 샤워 중심에 야단이래 야단다 나 나버트스 뭐도 경기 급리야 폐지디 동아 두목 뚱닐 맞아제 각자 잡아리야 자리이나 각자디 응아리 시사야 요 말이 각자 똥버디 시야 샤워제 말이스 자 지들네버 대신도 늘레 리브르체니 냐버 샤워레스나 동아 두목이 다 다와도 잔시 귀라메 커도라 점을로보 와니다 연대는 신이든 실사 디 땡네 마 땡니 신식지 찍벌리고도 뭔도 증스다 귀라메 증자로 찍벌리 다디 나도야 젠샤베이나 사샤타 어고 뉴메웨세 디 다다 아주 시인네고 뉴메웨세 대당 드부산지세 뉴메웨세 탐지캠베 이신이부디 미 트머드 제마제 데르고 타네르 캬바다 요레디 이네 싸워 외싸워 가서 우리 그게 정신이 트메 그래마뇽 뭘 트메 레마뇽 찍고 찍고 사다 냉주를 여소야로 냉주를 매소야로 먹고 죽도가 패지 유지외싸를 자나 냉주를 매 유진지외싸를 자나 뭐지니시나 냉주를 여 뭐지니시나 냉주를 매 제가 알아들어 예상계바 세다 디인바레 최선지 예네 상계바를 신도 남기 주지 님이 최선나 것도 보고 녀녀바데 더니 할시바데 대대비 뉴메베세 되니 신라가 나발을 샤데바 명물라 둘수 샤데바 제다 녀녀바데 더니 할시바데 대야 최선지 예네 상계바를 신배 더니 이제 예네 하이런 신 인지 다들 오케이 다들 주버 네 뭐인 걸 떠보고 주버 네 용기에 대한 용심은 난개인래 군도 상무 군도 상보 쓰대하게 용심은 난개인래 난개니 용심은 서주민은 실나시 자와집에 용 얘네인 걸 떠보고 주버 전부네 터도 실험 잡아대 대한 용심은 아예 실었다 용기 카 동반이래 풍풍과 산재 탐지기 옆 넘버 얘는 숭도 주변 자와를 창조 창조 심 줄바 잠재도 주변 정신이 얘는 상계에 변라 규모를 규모를 이제 대소 규모 규라 대외 뒤니나 삼함에 변 미미 카다 녀바니 롱도 주네 순지 주바 대 뒤남 시야 뒤네 타르심 변 주바 오세 난 대부분도 시술이 있어요 최선제 때만에 나발타베 이신지 시작한 자 용수 마체베 콜로 얘네 라나베 경고도 주관이야 특히 특별 슝 태반이 믹쳐오 전도번에 경고 통 또네 관벌에 제반이 경고도 주고 슝네 뭐도 주반에 무주 전부 터보오 대단 수준인데 소화시 못 탈진배 전도 이게 콜로 초신기 살을 튕기 주고디 제 다디 안다 규정 세야가다 슝디 콜로 초신기 살을 튕기 주고디 이게 다 남기 대라든 주버 제베 근데 남기 주주 땡제 초신기 살을 튕기 그다 주버 제베 탑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기부 로제 접기 얘네 상제베 턴라 얘네 상제베 증네 콤바 접두든 로와 인기 폐지 샤와네 메이노 다 가서 쉬는 시리 지 상하게 아니 최 컨디션 냠네 제가 이나야 동이 따오면은 냠네 시리 시락하고 차버려 양거 예상 개베 정신 뉴메웨세 아니 가서 우리 그게 정신 용수 답에 용수 답하다 최 참제 대저바 인베 고아야고 좀 마찬아 나 알람이게 아니 다 있는 저 게야 해주 가고 저기 와래 어디 늦으셔
1: So next we read from page 39 where there is a discussion of the four branches of the yogic practice. These are referred to as the approximation, the near approximation, and attainment, and the great attainment. And these four branches of yogic practice, they are different branches corresponding to the specific Vajrayana practice, the deity yoga one may be engaging in. So in the text here we read, to achieve this, one must strive in the yoga that brings about spontaneous realization.

0: is really the core teachings of the Pali Buddhist tradition.
1: 다른 산지에 주역이 뭐 명심도 인설해 심어르디. 다른에 가지고 다 렉자하게 게이나를 여태베 다 산지에 주. 다 대만래 유산에 아니 아니 덤베 자국 풍부리로 쏘베 다 내들리야 에야 지 총고 좀봐 맞다 니버시 권나니 다만 들리야 아니 시신 총고하시네 다들 숨겨래 대네 내 양바장으로 쏘봐 들리야 아니 들리게 단내 냠멜리야 아니야 숨셔베 그냥 총고 대전으로 찍 다 들리야 낭색이 배지 니 용사래 찍리야 아니 콜로 파르베 가소를 그게 무신의 신세니 바탄다 상담이나 체달을 해야게 그냥 양의 여대로 된대게 된대게 다 되자 마시 태식 리젠라 쇼르베다 가라 태식 쇼르다 가라 태식 리젠리야야 지게 원본념 뛰어든대 다와 대소리야 콜로 파르베 아니 겁내 아니 모님에 봐서 숭샤번 니 과와디 아니 체달을 해야게 아니 가서 우리 그게 고할랜다 근데 말이스 디 있는 고할랜다 디 모님이 숨로 거네 아니 모님에 봐서 우리 센 근데 그 다음에 마다 공부장에 지기 중대대 런이 숭샤베 시진 너의 그냥 공부는 들루 지기 야 중대대 런이기 너도 공부도 숭샤 근데 그 대전식이 없지 다 대전 찍디 아니 심지 가서 심런시 뉴에서 남샤 조선의 송시하게 디시시비 님도 더더고 전에 와 저리지기 야 대전 찍총이 말해 전에 다 대대비 아니 다 조례자께 하나를 여대봐 다와 디디 땅아르 자갈이야 지 루루 모종코네 아니 택진사의 산지가 말해 있으네 어디 아니 가서를 보게 돼야 덕주 남도 없고 종인 말이에요. 세상에는 루루구 리지털 나라에 내다 대신 거로 쓴 거야 아래 아니 너리장에 나라에 대신 거로 용구 아래 아니 시월에 주주 나라에 대신 거로 용구 아래 러면 랭댕기 아니 우먼님구 나라에 대신 거로 용되기 아래 아다 대라서 왜 가다 아니 가서를 보게 장하게 아니 지 다 기우다 몽구지기 다와 퇴신 가두야 되데 송도와 자와 다 되게 응아 되드네 고 데 간다데 용수 차 맞아 되게 되네 더버지 종이 뭐래
0: So what is the core of the Pali tradition we spoke about the 37 aspects of the Pali enlightenment which presents in practical application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These are really the foundation of Buddhism. There is, however, a second tradition which evolved from Sanskrit language as a medium. And these are the teachings which are embodied in this Sanskrit tradition. There's one category of teachings which are known as the teachings on the perfection of wisdom. Many of these sutras were primarily taught, and this is known as the second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And many of these teachings were primarily taught at a place called the Vulture's Peak. And the core text of these second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the second public ceremony, i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then there is, however, a third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or third public ceremony, which were taught by the historical Buddha at various places, such as Vaisali and so on. Within this third turning of the wheel of Dharma, there seem to be scriptures belonging to two categories. On the one are such as the Samdhinirmochana Sutra, the Sutra unraveling the thought of the Buddha, which presents a different reading or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these were taught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those trainees or spiritual practitioners who although have inclinations towards the Mahayana path but were not

0: 네 디두디 얘는 가란조라 지금 그게 토난 제거하지다고 두구르 제거하지 고 차용어 인류 다 데네기 디두디 강래초 디두디 냠수년년기 남 강사세야디 근데시바 다 델레야 딱제야지 다 나가무진이다 고 용되게 요래 자 디네 인류 다 디두 용갱기 다가무나 세대야디 가다시기다 심주시에서 짜라시에서 차대기 안에 대신도 애니 대화도 통해 강을 때는 영향이 지다 친한게 깬 말하자 변화 류지 원물로 써봐 지다가는 신기지 치수조로 써봐 대내기다 친한게 깬 멍구주의다 디디 컨데스 중원해 가르치는 중원해 신에다 저어디 용되기 안에 자 대내기다 안에 따와 애니 가시고를 그게 대화도 동맥이 친한게 깬디 이리 애니 야 타르 또나 규밀리 중을 했을 때 안 오고 양아치 딱 배줄리 중을 했을 때 안 오고 디네기 엔단 뉴스 나서시 그 용되게 하래 다 디네 디도 롱 쪼바브 남 다감 강사 세안디 그 제일 잔에 제 말하자 롯 생기다 애니 미기 숙통할 때네 애니 내 통사지 미기 통사 되지고 뭐 미기 통할 때네 내 통사바지 로텐이 시작도 와 더듬 백급이 말한서 로리야 배나 나이 륜이다 나이 배나 류 가시고 배 개신 커버지 야나 배 내쟁이 류지다 지금 샘배 애니 렌신 띠무고 되네 지기 배다 샘디 지금 지불로서로 충분히나 지금 지불로 산배 지불로 로 폐가 서울에 다가다 지불로야게 지불로 안 되버렸지 되네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에 지불로 캔디 더듬 리신 로광 중에 나직 퍼스 때 지금 이해 되버렸지 로를 샤디로 와 자 되네 그 때문에 따오 나 나스야디 사무실 당연디 오 따디 마신 리스노 원 규르겐식 대사도 마세베 에니 생거진 되겐식 샤베이나 생가만은 들어 니네 치문로야 야나베 류다가 원도 샤베이나야 슈뉴 뒤기 풍부디 개베 뒤리야 풍부 요십 신사르디 이네 에니 마세야 직직 마 샤베트 마 타르베트 마 개베트 샤데야지 그 예베 이르산에 데네게다 좀젠을 때네 마세야 데 풍부를 된 샹도 더 좀 되어야 돼 사실 풍부를 왕 규경경아 풍부를 된 샹바시 그래서 풍부 두문 뇌신 소대에 깨지깨지 직배다니 대로 왕 규경경아 데 직부 딱봐 유업해버시 다 쉐되게 그래
1: So yesterday we spoke about we read the concise summary of the presentation of emptiness in the sutra, which read, they should see insightfully, correctly, and repeatedly that even the five aggregates are empty of inherent nature, inherent existence. So here I briefly mentioned that on this issue of the nature of self, in the past, in ancient India, there were so many different philosophical schools of thought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elf or the person. So what all of this suggests is, you know,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causation of suffering and happiness. Because the fact that we all naturally possess an innate desire to be happy and overcome suffering is an undisputed fact which we all share, and therefore, given this basic disposition to be happy, to seek happiness, and to overcome suffering, what is of utmost concern to us as sentient being is the experience of pain and pleasure, experience of happiness and unhappiness. This is something that we are most concerned with, and also this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concerned about. So the question is, where does suffering come from? Where does happiness come from? And

0: 준주 근데 망구직 나 리카셰 파마다 파마서 올베다 아마다 보고단 자와 투약을 좀 매듭시게 다 영어되기도 와 다시 망구직 다가다 충중 끝내 아니 파마치다 화관 마디기다 쇠대야 드는데보다 응수도 상조 심주 시합이네 지 딱고 제스미제니 닝지 사바치니 샤 예네메네 거다 간다지 파르 다 랑기베나 부디 지금 곧 텐든 봐도 디베 겐으로 시부지고 정신 키다 지 영어되기도 와 자 드는데 지금 간다지 삼륜 날이야 부디게 옆에 마텔이야 찍도 제대야 찍도 떼고야 이제 두루두이 내리 자식으로두이 내리 그래서 망구지 이제 다디 춘주가리야 디베 마텔에 다베 지금 소소에 다 깨우던 건데 뿐이 초월 보다 떼려봐야 지금 시부지 뛰는 데도 와 디 유디 마진 거네 이마 이나야 다 데이터나 알아 지금 하람베 지금 소를 다는 배 소하고 내가 이런 배 떠는 사람들이 그 제대기도 와 저 어떤 거라서 되는 시체인데 내가 봐 사무실 다니는데 아니 아 년도 주변 내걸이야 그게 다 소수 가서 그게 다 간다배 랑라배 진청부 체요 다 내게 타네 사무당 뭐 있나 내거기 그게 바로 그 즉 재단으로 즉 첨부 즉 리먼을 예배 있네 그 폭설로 되네 다 사무로 진청부 인 사무실 로리야 샤투나 아니 그 제시하고 로실의 용도 와
1: So if we therefore observe the world of human beings and also the world of animals, including birds, insects, and so on, there is a certain uniformity in the way in which the offsprings are nurtured and brought up. Of course, there are some exceptions where the nature of the species is such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the mother ever meeting her offspring. But on the whole, we see that the offsprings are really brought under the nurture, under the care of both parents, and particularly the mother plays a tremendously important role if we observe carefully, regardless of whether on the part of the mother there is what could be really recognized as a compassion as we understand it. However, the fact remains that until the offspring, the little ones, are capable of taking care of themselves, until that point is reached, the mother really takes them under her wing and nurtures them out of kindness. And also on the part of the offsprings, and their total dependence, absolute dependence upon the mother is so evident that they are almost as if there is a kind of an absorption, and almost as if they know that herein is someone who is the sole protector, the sole refuge, the sole provider. So there is such kind of a strong bond between the mother and the offspring. And on the part of the mother as well, the dedication to bringing up her offsprings are so strong that even if necessary, she's willing to put her life on the line in order to protect and save the offsprings. So when you think along these lines, then you really feel a sense of amazement, and also you will also feel that in your own case, in different lifetimes, they have acted in a similar way towards you. And when you have that kind of strong sense of empathy and kind of a gratitude towards other sentient beings, then regardless of sort of whatever behavior they may have towards you at any given time, since your basic attitude towards them is so powerful and strong, then you will be able to cultivate a sense of kindness towards them and recognize their kindness towards you.
0: Lo chang yun du san ne ngia liya tang yung gomya song yin bari. Karis lab na ngazo adu san man yung bari. Ngaranzo andu chigi 人家写了一把圣诞。

0: tā tī nī ngā tū khantrīs tā nyam nī chāgā rēs lāb nā tī shī mī tā lē tūngē lē nī tā mē sōng sī tā tī kī tā ngā lī yā jī kī dū jī kī shū kē shī kī jī kī tā nī mā tī tā ngā lā jī kī intellectual sōg rē tā intellectual lē tū sām tā nā tī kī rūng yā nī tū tū wā 다 계지계지 교회 다니는 거지 통도도가 계지계지 지가 이 거지 신도도가 아 대신 이제 자네 아 다 교회 상황이 뭐 신도로 봐 다 지 뒤지게 추 교회 다니지 대탐절로 교회 상황이 뭐지 다 진에 들으신도 제다 다른 거 안 줘 다 나오 냥 뭐 차서디 풍부 들어봤다 자다 어 드는 거 풍부디 얘네 또 싸우는 사람이 있나? 어, 다 뒤 뒤 시험한 채를, 다 뒤 뒤 가려서나? 아니, 그 머리 벌었다네, 중재가지. 자, 머리 벌 시험한 채, 나도 뇌모 벌 시험한 채, 뒤 남자는 뇌모 벌 시험한 채, 뇌모 벌 시험한 채 뭐 인데, 뇌모 세하게 책디, 아니, 에, 지금 뇌모 봤을 때 뚱이 얼씨 봐, 가서 올 거야, 풍도 주고, 뚝도 주고, 근데 실례야, 다 뇌모 쓰기 아래. 자 진짜 이제 자네다 진지지다 샹왕체 야나 머리 벌지 왜이나 대원 대장 아니 대외주 두미시 동해 민들 나야 동해기 두 미시바 셰장 아니 가서다 냐바 랑쇼르 셰제 아니 그래 샹왕도 그래야 진지지도 통이 이제 자네 아니 지금 쓰는 또 순환해야 할 수도가 아, 단지 뭐냐다 맛있는 배 짜증 못 지대서 뛰기 시댄서도 풍부들이 풍부뛰다 머리배 샹완자리 몸배 샹완자리 삼보지 자연도 아니 지금 민두별로 해야지 전쟁이 몸배 샹완자리 민두가 풍부뛰 다 맞잖아 다 기부지다 민두가 삼보지 로르샤도 할 수도가 다디 아니 Duty does that to your enemy, and it's as you shall show you are. Did say you do? Church of the Tonshi Tanava, say, I guess it be ah, Dadu Zimbati, Shoot Hawushari, once Hawushari, really in it, go cheese all the Zimbaloy, but she shaved the Zane, tell the captain some of me do some of it or shine to her. So delay in the Zane, doing a tattooage, nearly Pungun the tattooage. 그렇지. 그걸 내야 하시도가. 자, 드리면 인류, 가사. 드십니다. 내 동해. 동해를 내는 담임송 쓰자야 되겠다. 가시오, 우리 그게. 녀월 냄배 풍부디 두메랑신. 얘는 미다베랑신 인류산에, 지구인보다 땅바인배 다. 민두산보로를 샤트야. 다가는 신기, 동해지 다가다 동해지 전신 레닌지 샹왕전의 풍부디 더글 송도 중화 전민도 삼바지 더글 송도 중화 전민도 삼배 야 지금 대란 돈득을 올려야지 용서를 봐 사드디인데 드십니다 레동해 동해련의 담해송 쓰다디 이제 과도 봐 사다 대인 제부디 탈바 다 년린지 풍부 아니 냐월의 풍부들 드르지기 레뉴인디 세바지 총나 냐부제베 떨지 세바지 총나 땡도 대화래 삼바지기 로실레유도 타바토니 올릴기도 와 타바토니 올롱 아마 실리기도 와 뭔지 님벌이
1: So in a sense what we find here in the teachings of the four seals or four axioms i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Buddhist understanding of the path to liberation So now the question is, how do we incorporate or integrate this knowledge, the theoretical knowledge of the four axioms into our actual practice of embarking upon the path to enlightenment? So here, there is a natural sequence to how the understanding of one can lea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other. And therefore, in a text we read, because it is transient, it is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real

0: 주권 남게 따왔니 순서냈다. 가서 이 십자체나 다 년두기 다 중도를 주나 사실 다 년두기 중대 따왔대스. 와다 년두기 태고를 주권 남기 아니 중대 따왔니 최탐자라 무디벌어 속에 좋아다 꿀의 꿈도 딱베스 옛매베 채벌어 따왔다는 무디버디 좀더마워르샤 속제 뒤버 좀더마워 맹액이 이게 되게 한다 찰바다 장면도 무투산이 여봐 다 친질로 따왔지 뭐 뭐인 뭐 마도바랑 이제 대등해 주여봐 다 마도 머리고 마도바 머리고 샹왕도 여대봐 어떻게 주제지 자식 오면 와 제니 대단하게 릭지기 다 겨우한 것이 하면 매번을 대대한다고 전쟁이 꾸르웠다 양 다도 중단마에 다 풍불의 전신에 다 이어버렸다 전쟁이 다 좋아도 꾸르에 꾼도 딱배 예매배 채배다고 딱 발로 쏘고 이어버렸다 니스 다 풍불의 전신에 다 떡지 랑어 딱 봐도 소배 제대로 직부다 끈을 켜봐도 전전적으로 아니 다 켜버렸잖아요 전전적으로 이어버려 따왔니 뺐나 타발로 주도 통화신도 때는 매버지래스 통화신도 매지래스 풍부함다 기질로 소배 뭐래 당연히 풍부함다 기질로 소배 용어천부 시 두 철업 당했어. 다, 가서 우리 그게 수제 애니 철업, 다 재수 좋아. 꼭 가다 애니, 그게 차제 된죽. 너나 그게 차셨어. 네, 참이, 참이겠다. 변비 두 철업. 자수주와 사네 이니 치인중원시 남시안 되바다 낭남바를 시해봤니 대난타바를 여봐 다시행했어 딘지에게다 더주 대당 아니 남고미운드 파괴 댐바시 관배 딘실은 죽도기 추신도 줌네 딘지에게 남관배 림기 제부 rimgi dribu nabashi dribu yinus da gyunshu la sobe da dribu shi dribu yinus oyimbare
1: so we now read from the text and so the now the section on the Buddhist path vehicles begin so we read the path that transcends the world two consists of two categories one the dialectical vehicle and two the indestructible vehicle of Vajrayana. The dialectical vehicle in turn is threefold, one, the vehicle of the disciples, two, the vehicle of the self-realized ones, and three, the vehicle of the bodhisattvas. And of these, the vehicle of those who have, of these,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disciple is as follows. So here it refers to the lesser vehicle, philosophical views of Saravaka. And their view is explained in the following. They maintain that the nihilistic view, denying everything, and the eternalistic view, asserting the existence of eternal realities, which are postulated by the extremists and so on, by means of reification and denigration, are as untrue as perceiving a coiled rope as a snake. So here, the nihilistic view refers to the standpoints of such as the unreflective and the materialists and the nihilist who on the whole reject the notion of life after death, pre-existence and so on. And the eternalist view here refers to the belief in eternal enduring self, independent self that we spoke about. And so the disciples' vehicle, those who adhere to that philosophical viewpoint, maintains that these kind of postures

tindir yindu da tan tanpa jiga meba yinba yindu kuzudu lai yani suk su sharya yodaba jigi kwaya jiga duwa yinne tagi shubha na jishina anta di rangshin tongpa yinba samji mechogwa rangshin tongpa yinba shiwe tawane tindir nabi shiwe lo di yinne thakul gomsa da di di nrebe na la tindir sungsha dir tansu ki tani is tan tanpa chwe tamje jiga meba Tadre ume shisu nyambar shal des. Ta nyambar shasu zin la digan ya gomgorwa. Nyambar shal de te ngang le kunzo du lai suk chanda beje ki rangshin yosu tabi guru gomshin. Chene wada kanda yini ngaranzo da ji dante yana yin sheni. Daba dunga mongu yoredi, choga dunga mongu yoredi yini ji hachita ti yin sanbe 마제다 하체다티 샤나 예바스니 미쇼와 당고 마제 용서디 시디 이물라 타베지지 풍금 샤네 텔라 땐에 딱베 등이 이제 나오냐베 마제 찍어버레 마도 에 다가서 그지 탐에베 실드지 풍불라 땐에 따셔베 마데 방 바가서 우리 그게 나오냐베 로슈 슈베 철당셔베 소지 자니네 말봐 이물 샤베 명물 타베 전도 담불 샤데 버지 대 이물 야오지 샤네 산나 야오 중소나 에 르 균루도 스마 투윤도 에니 나스야 시그주 투윤도 이물 샤데베 풍금지지 텔라 떼네 딱베 나지로리아 샤용도 와 저디데 인디 에 이물 야 샤데베 에 풍금지지 사바시다 이물 샤데베 스도 왔다 디냐라 땡으로 걸어 고도가 맞대 땡세 땡으로 딱들어봐 자 딱지 닭의 봉급 지지스 돼야지 뭐 몰라 닭과도 차요 말이지 이네 명물이야 다 닭을 떠야 돼 뜻 근데서 닭을 쓰려나 에 니야라 마닭의 봉급 지지 되게 안 돼 년령이 봉급 되게 돈을 쉬고 이만 안 돼 에 사세 년령이 봉급 내년이 샹왕자 쓰돼야지 빼대 파 러시 똥벌 파 가수래다. 대땡래야 동니 관네 동니 관배 아니 냉월래야 가서 냉월 좀더 마세베 아니 나월래에 마다보 풍부지 뒤도 봐 나와디 뒤. 다 나와디 뒤니 냉월 런시 동배 가수래 그 동거를 즉 차야 여발에 뒤더라 나월래에 풍부지 뒤도 마다보 풍부지 뒤도 봐 뒤체. 근데 이게 나 동산 샤시도가. 다 디앙네 뚱니 녜베 로 디니 다다 되겠어요. 터시께와 까네 디르르베 타제 우메 시수 냠바르 샤데 대앙레 시드 디니 녜베 로 디니 주시챤 아니 사구 남발이야 샤데르치 군조도 하이 수 사다디 말에 저저데 이마인데 탄탄베 탄탄바르 견가 매발레 군소도 하이 수지 꾸르 곰신 있어. 때도 내가 전부도 와. 난 참말로 제가 참말로 우리 저기 초건 된댕이라고 저기 멍구 요아래디 이네 똥니 꽈리야 샤라 토나스케 미시브 아주 연대기도 와. 자 때때 임베 인도 대기의 고두시면 되시잖니. 상하 냠니 생기지나 동이 그 따와라 냠요 예버지 내버도 거기 와라 마도 다 상아 최 내도 캐와지 쟁에 얘는 동이 그 따와 매봐 탐해 버려 다오 동이 그 따와 달래야 나게 미 자가게 다 가다 지 내줘봐 산대지 나래야 섬섬의 따원 중에 예버래 우마의 따원 중에 예버래 가다 웃음 걸은 그 따와의 냠요 예버지 나게 초건 돼야지다 초건 내도 캐워진 그런 말도 무슨 그런 그 따위 양념 매등했지 시간 가고 그러지 그냥 그런 매버다 가사 그 담이 락과 떡배 따위 연애 뒤 편기가 말해 최지 담이 차라 그런 지 떡으로 해 나 최지 좀 차라 쉬워 그래 나 무슨 그런 그 따 최지 담이 따위 요구로 해 된전대 그 따위 뒤 아니 가다베 시리구 인연볼로 기하시 영원래야 정조스님이 있으면 좀 뭐죠? 영하여 말봐. 자, 근데 인도산에 나 냠린 세겐디 파르도 침배 람기